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2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또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 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훈,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0: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6: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8: マイク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강제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의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 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4: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0: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 하셨어요?
2: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0: 아르크
2: 이고 마스형은
0: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스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도노크라이 아르키마스카? 도노크라이 아르키마스카?
1: 잘 따라 하셨어요?
2: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 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2: 네, 분은
0: 흥이라고
2: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0: 고훈,
2: 10분,
0: 10분
2: 이렇게 말하죠. 10,
0: 주,
2: 에,
0: 흥을
2: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고훈, 10분, 15분, 20분.
2: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0: 지강이라고
2: 합니다. 숫자 뒤에
0: 지강을
2: 붙여서 1시간,
0: 1시간,
2: 2시간,
0: 2시간
2: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0: 4시간,
2: 7시간은
0: 7시간,
2: 9시간은
0: 9시간
2: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 이죠?
2: 네, 그렇습니다.
0: 30분.
2: 30분은
0: 한
2: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0: 1시간 한
2: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5: ?15 分くらいです。
4: わかりました。
6: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6: えい!
4: ああ、落ちちゃった。
7: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마이크의팝컬처소개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2: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2: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꽃꽂이,화과자만들기체험등이유명합니다.그리고또색다른체험도있어요.
1: 어떤체험이에요?
2: 예를들어서식품샘플이라는거아시죠?음식점진열대에놓여있는음식모형말이에요.
1: 아,플라스틱같은걸로만들어졌는데진짜음식하고똑같죠?
2: 네,그걸만드는체험도있습니다.그리고지진이나폭우,화재,쓰나미같은재해가상체험을통해서방재지식을배우는독특한시설도있습니다.
1: 그건재해가일어났을때도움이될것같네요.
2: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 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의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 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 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2: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흥을
0: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훈,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 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6: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8: 마이크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2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동생 타쿠야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5: あの的に 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4: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5: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6: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6: 待つ의
0: 마스형
6: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6: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7: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7: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6: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6: 아토
0: 는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6: かかります
0: 는 동사
6: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7: 20분 くらい です.
1: 20분 정도요.
6: 20분은
0: 20분.
6: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6: 歩く이고
0: 마스형은
6: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5: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6: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6: 고훈,
0: 10분,
6: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6: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6: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6: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6: 1시간,
0: 2시간,
6: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6: 4시간,
0: 7시간은
6: 7시간,
0: 9시간은
6: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6: 30분.
0: 30분은
6: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6: 1시간
0: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1: 마이크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8: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8: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8: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8: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강제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8: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8: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0: どのくらい
1: 를 사용합니다.
2: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마츠를 사용해서 도노 쿠라이 마치마스까?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마치마스까? 도노 쿠라이 마치마스까?
1: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1: 내용을 확인할까요?
3: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0: すみません.
1: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0: 아토는
1: 더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0: 가까리마스는
1: 동사
0: 가까르
1: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3: 20분 くらいです.
2: 20분 정도요.
0: 20분은
1: 20분
0: くらい
1: 는 정도라는 뜻입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0: 아르크이고
1: 마스형은
0: 아르키마스, 아르키마스입니다.
1: 자, 말해보세요.
4: 도노크라이 아르키마스까? 도노크라이 아르키마스까?
2: 잘 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2: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 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1: 네, 분은
0: 흥이라고
1: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0: 고훈,
1: 10분,
0: 10분
1: 이렇게 말하죠. 10,
0: 주에 흥을
1: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0: 5분, 10분, 15분, 20분.
1: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0: 시간이라고
1: 합니다. 숫자 뒤에
0: 시간을
1: 붙여서 1시간,
0: 1시간,
1: 2시간,
0: 2시간
1: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0: 4시간,
1: 7시간은
0: 7시간,
1: 9시간은
0: 9시간
1: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2: 1시간 30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0: 30분,
1: 30분은
0: 한,
1: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0: 1시간 한
1: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15分くらいです. わかりました.
6: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7: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6: えい!
8: ああ、 落ちちゃった.
5: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2: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1: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2: 어떤 체험이에요?
1: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2: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1: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2: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1: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의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 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あと.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 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고훈,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0: 한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 だ!
6: あの的に 投げて 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 落ちちゃった。
8: マイク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의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 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 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뉴스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 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가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
0: 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7: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8: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 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1: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9: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9: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9: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9: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9: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9: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도노크라이 마치마스카?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가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2: 에잇!
0: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아,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 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
0: 는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分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또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훈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훈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 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手裏剣だ!
6: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2: えい! ああ、 落ちちゃった。
1: バイクと一緒にポップカルチャー。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10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방위성은 12일 오전 9시 20분경과 40분경, 잇따라 북조선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체 모두 이미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이지,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시점에서 선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조선이 12일 오전 9시 20분쯤 평양 부근에서 일본해를 향해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정보를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방위성이 발표한 것은 지난 3일 이후의 일입니다.
1: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씨의 남동생 타쿠야 씨가 11일 지바현 마츠도시에서 강연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납치 피해자 5명이 2002년에 귀국한 지 10월 15일로 24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지금도 안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연에서 요코타 타쿠야 씨는 당시 누나는 13살로 해바라기처럼 밝고 명랑했다며 납치로 인해 즐거웠던 일상이 한순간에 암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2년 5명의 납치 피해자 귀국 당시 메구미 씨가 없었던 사실을 라디오로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업무차 운전 중이었는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혼자 울면서 방송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타쿠야 씨는 또 납치는 자유와 인권을 모두 빼앗는 행위이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인권 침해라고 말한 뒤 도와달라는 누나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여론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강연 후 요코타 타쿠야 씨는 2002년 5명이 귀국했을 때는 압도적인 여론의 기백과 지원이 있었지만 20년 이상 지나면서 점차 관심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정부가 전력으로 협상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0: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 등을 공격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항공당국은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이 10일 공격당해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다쳤으며 11일 오후에도 추가 공격을 당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 중인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측 공습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리야드에 있는 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른 국제공항이나 국영 석유회사 시설도 공격했다면서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공항 그리고 공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운항은 안전하지 않다며 추가 공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이 공격당해 사람들이 다수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단으로부터 후티파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측 군사작전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그럴지도 모른다며 검토할 생각이며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밝히는 등 긴장이 고조되거나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SNS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에너지 휴전이 성립했다. 이는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언론의 취재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힌 뒤 비디오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의사가 있으며 러시아 측도 같은 뜻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응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심각한 경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러시아 정유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비디오 연설에서 에너지 휴전이 현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감스럽게도 오늘 하루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왔고 오늘 밤 하르키우의 발전소도 공격을 당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SNS를 통해 이번처럼 양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양측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번 합의에 관해서는 러시아 측의 반응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는 IT 대기업 얀덱스가 11일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우크라이나 측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지 코메르산트는 11일 이번 공격으로 택시와 음식 배달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관계가 깊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얀덱스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얀덱스 데이터 센터는 10월 8일 러시아 중부의 랴잔주에서 9일에는 모스크바에 인접한 칼루가주에서 공격을 받았으며 이번에 세 번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미디어는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데이터 센터를 공격한 러시아 측에 보복 방침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양측 공격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1: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조사한 정부의 최신 조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30대에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육아 세대와 경제 활동이 왕성한 세대에서 체력 저하 경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6세에서 79세까지를 대상으로 스포츠청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체력 운동 능력 조사는 상대 악력이나 윗몸 일으키기 등의 체력 테스트뿐만 아니라 운동 습관 등도 조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11일 공표돼 체력 테스트의 각 항목을 수치화해 합계한 체력 합계점은 25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40대 여성이 6.4포인트, 30대 여성이 3.7포인트, 40대 남성이 1.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세대에서는 스포츠 클럽에 소속한 비율도 낮은 수준이었으며 체력 저하의 배경에 운동 기회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포츠청은 직장에서 운동 기회를 확보하거나 여성이 운동하기 쉬운 환경 등을 정비해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3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카이토와 그의 친구 마이크는 미에현에 있는 닌자 박물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리검을 던지는 체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수리검은 닌자들이 쓰는 크기가 작은 무기인데 십자형 철판에 날이 붙어있죠. 체험장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0: 그럼 제3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本物の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마이크는 담당 직원에게 수리검 체험을 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얼마나 기다려요?
1: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3: 15분 くらいです.
0: 15분 정도요.
1: 마이크가 말합니다.
2: わかりました.
0: 알겠습니다.
1: 드디어 수리검 체험을 할 차례가 됐네요. 수리검을 본 카이토는 흥분해서
4: すごい! 本物の 수리켄다!
0: 대단하다! 진짜 수리검이야!
1: 담당 직원이 두 사람에게 설명합니다.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0: 저 관역을 향해 던지세요.
1: 마이크가 수리검을 던집니다.
4: 에잇!
2: 아, 落ちちゃった.
0: 떨어져 버렸다.
1: 이 체험에서는 수리검을 몇 미터 떨어진 관역을 향해 던집니다. 생각보다 어려운지 마이크가 던진 수리검은 관역에 꽂히지 않고 떨어져 버렸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분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얼마나 기다려요?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どのくらい?는
0: 얼마나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5: 待ちますか?는
0: 동사 기다리다.
5: 待つ의
0: 마스형
5: 待ちます의
0: 의문을 나타내는 조사 가 붙은 형태로 기다려요 라는 뜻이죠.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을 때는 시간의 길이나 거리, 양을 묻는 의문사
5: どのくらい?를
0: 사용합니다.
1: 기다리는 시간을 묻고 싶을 때는 동사 기다리다, 待つ를 사용해서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待ちますか? どのくらい 待ちますか?
0: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택시로 공항으로 향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좀처럼 도착하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20분 くら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저기요, 얼마나 더 걸려요?
5: すみません은
0: 상대방에게 말을 걸 때 사용하죠.
5: 아토는
0: 더 라는 뜻으로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 남은 시간을 물을 때 사용합니다.
5: かかります는
0: 동사
5: かかる
0: 걸리다의 마스형으로 시간이나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6: 20분 くらい です.
1: 20분 정도요.
5: 20분은
0: 20분.
5: くらい는
0: 정도라는 뜻입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あとどのくらいかかり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이 밖에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연습을 해볼까요? 박물관까지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 물었더니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걷다는
5: 歩く이고
0: 마스형은
5: 歩きます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7: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どのくらい歩きますか?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관련 어휘는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1: 대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주고훈 그라이, 15분 정도라고 했죠?
0: 네, 분은
5: 흥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붙여서 5분,
5: 고훈,
0: 10분,
5: 10분
0: 이렇게 말하죠. 10,
5: 주에
0: 흥을 붙일 때는 발음에 주의하세요.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5분, 10분, 15분, 20분.
0: 이어서 길이를 나타내는 시간은
5: 시간이라고
0: 합니다. 숫자 뒤에
5: 시간을
0: 붙여서 1시간,
5: 1시간,
0: 2시간,
5: 2시간
0: 이렇게 말합니다. 4시간은
5: 4시간,
0: 7시간은
5: 7시간,
0: 9시간은
5: 9시간
0: 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시간 30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1시간 30분이죠?
0: 네, 그렇습니다.
5: 30분.
0: 30분은
5: 한
0: 반이라고 해도 되니까
5: 1시간 한
0: 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どのくらい待ちますか?
3: 15分 くらいです。
2: わかりました。
4: すごい! 本物の 手裏剣だ!
3: あの的に投げてください。
4: えい!
2: ああ、落ちちゃった。
8: 마이크と一緒に ポップカルチャー。
1: 이어서 마이크의 팝컬처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체험형 관광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이번에 마이크하고 가이토는 슈리켄, 수리검, 던지기 체험을 했죠.
0: 이 밖에도 닌자나 사무라이 체험도 있고 기모노 입기나 다도, 꽃꽂이, 화과자 만들기 체험 등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체험도 있어요.
1: 어떤 체험이에요?
0: 예를 들어서 식품 샘플이라는 거 아시죠? 음식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음식 모형 말이에요.
1: 아,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졌는데 진짜 음식하고 똑같죠?
0: 네, 그걸 만드는 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폭우, 화재, 쓰나미 같은 재해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방재 지식을 배우는 독특한 시설도 있습니다.
1: 그건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